0: 그 완전 딱 좋아 이리고 지금 어느 정도 연주가
1: 21, Cap Pain, 369 Gun Club Road, Unit 123. Priority 2, Engine 29, Medic 21, Cap Pain, 369 Gun Club Road, Unit 123, Map Page 5107.